자, 매매 두끼비를 증수하는 자. 맹어만단, 자, 위치 매니지먼. 자, 델름. 사람도 거 불러 등글. 나디사리, 아시압. 가끔 들어 불러등글, 나디사리, 스토영야, 김아원게. 사람이 홍울은 바수기 랑갱. 하하. 운디란 바세마스 위치. 오늘 김아만아비. 박 무치. 오늘 VM 데코레이션. 리징 선단 리징냐 위치. 오늘 기 질로렛 마스. 그러니까 가 룸벤 가 kemas Aditya.